0: 빨강이.
1: 앵애.
2: 아, 앵애.
1: 앵애.
3: 앵애.
4: 앵애.
3: 앵애. 앵애.
4: 앵애.
2: 앵애. 앵애. 앵애. 앵애.
3: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2: 앵애. 앵애.
1: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2: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1: 앵애.
2: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1: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2: 앵애. 앵애.
1: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2: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1: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3: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0: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1: 앵애. 앵애.
0: 앵애. 앵애.
1: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5: 앵애. 앵애. 앵애. 앵애.
1: 앵애.
2: 앵애. 앵애.
5: 앵애. 앵애. 앵애. 앵애.
2: 앵애. 앵애.
3: 앵애. 앵애. 앵애. 앵애. 앵애.
0: 나라이라코테토아테네포카타이테가이테모효케타타이코테치마나이테나코에파니아마 메파키바키타타이카치카 후아노 헤와야타카이테하레 하이포카누이가마히에츠타타우
3: 마테로프토아나케와야타 나라이라이후아마코무츠카토아가마히모테포나이미히아나케코타이마타키바이케카하키테포카타이랑아이토타타우레오 호키마이 헤야 포포에롱아네코타이테와이루아 푸쿠카타테와이루아 마하우 메토타타우레오 아타후아네레 후아네 호키마이키 푸쿠호헤 포 마리에